로 얄랑 꼴란정 도우마기 메름 카이드까는 무시간하는 공이수만을 들릅니다. 아이봉아세라이사디와 크링만의 인웅강 클락부탄자도마도다 아이봉아 레비스니싱농고디막도마도데시글라나사건팅레시글라마르마로론론론네 공락과 가디농알레 하이버시 강나 컬베니싱 봉코욤라이오이바 시나무로이베레마도움디에 마르위람린마다이마 아이보 키기 푸구 쇼라니 머랑 보고 창딩라이 머름 가이데나 비기기디로 타멘 공머랑 타멘 빠길름도 마이게이다 너무 이미 루한 바도마도 랑원 베스라이사디우

아줌마 람비다 당한 비유 이콩세 막트바 와클 파환 비유 깔락밤이 허버덕이 랍날레 한 비유 구름자리 크리스나 자쇼다기 마파리

꼬러기 망할다 후가이나 사리바 레이랑수 농마디 훔키가니 앙아오바 말랑나 강키다브라 레이카파나 사리비 레이랑나 학디

이사에서 단주 기복을 누이나 예가를 선독줘봐 루신저리 나시기 예가를기 세사키바생디 아한바다 라이쉼네박 무자나 석박배나 아니슈보다 좀탄기 세사키바생나 석박 잔담고발생나 사이링바 이말레바포 구름저바 이사이 아홈수보다 소로카이범 베비라니 데비나 석박 가이삼프리오구마르생나 사이링바 라이쇼니사이 머리슈보다 Kaitelakpam Himalay Mangang na sakpa, Nandaybam Jadumani Singh na sayring ba laishoni say. Aroy ba laishoni say gi saysakki ba payal kangyembam sayring ba arki sanahan bi.

아가시바니 임팔 하우직 내세교인의 탐자리바 더름생 삼납나 닝싱저리 자타자리바 더름바랭의 세기 붕따루 미니따라 란톡쪼개니 세이다히닥 하이크루기 까나바 붕따루 미니따라 멍아쩟바 마담다 레박닝바이 세이다한저개니 마담미세 란톡도나 따한저개니 붕따루 미니꾼 멍아 붕따루 미니니 후따한저개니 라디오 클라스 제니 양카이마 토이슈바 땅극 Class 7 ki Manipuri Lyric Leshu Lesson number 6 Thoramasi Department of Education S Samagra Siksa Manipur ki Tengbanga Loinana Putok Chabani Pung Tare Tabada Lanthok Chagani Khonjal Nachom Ngasigi Nachom Da Thamjari Science Magazine Tharam Lanthok Pigadaba Sangita Nangmairakpam Ayiba Dr. R. K. Lokeshwari Microplastic Amasung Nanoplastic Na Mioi bagi hakjangda sokhan bagi achauba maram oirakpa amasung thau amadi natural gas asi anauba technology na

하이그루나 이 생독할리 밤비파할리 아마송 이생마리다 파타바 나타나 누피기 앙앙라이펑기 아나바다 가나이 하이뿜나 막대기 비타민 C 야우바 하이그루나 콰이데기 헤리 하이그루다 아약바 마하우 나타바 아테이 마하우 뿜나 막 야위 아시나 타바키 아나바다 슈 파할리

이생 리터 마카이기 땅카이다 해크루 아깡바 그람 따라니토이 합질라가 누미당다 띵람바 아육다 생나 삼톡라가 릭리 아마다 마쿰치나 쿰질라가 탐 합두나 탐바 마히두 점스 따라기 마눙다 코히 점스 아마 합라가 농마다 아홈라 탁라바디 빵글 깔헬리 고기 아나바 판망아미 Haikru atingba chamas ama, kohi chamas amatanga, dinaraga numit kudingi taklabadi, hakchang noi pilhali, kong hamba mapung fahali, ising pauhali. Haikru makru, maku gram taret, manahi maku, maku gram taret, Changchap manana, dinaba sibu, ayurveda sastrada, trifala haina kawi, trifala amuk chabada, gram taruk, kohi totuna charaga, isinga sabakara, takbada, nungshangyanabada, kwaidegi kanahali, hidak asina, napu gava fahali, kok ngauba fahali, masina, datu naitaba, ising hena chatpa, ising manam namtiba fahali, Haikru anauba mahi kohi yangang yanaraga charabadi datu nai taba fai. Matanga sida sida hidakta haikru gi kanaba kangminaba matanga sida lojare. Akashwani Imphal hauzik tabirasi leibak ningba isai kudol ge ahanbada lobirasi Rupragi ki saisakpa singna sakpa, konsa vaibu chongna sairing vaisai.

이사야 세다 한저 기복을 위나나 마당하시다 레이박님의 세다 한 저바 루신저리 아가시바니 인팔 하우직품품하시다 란톡저리 마담미세이 구돌게야 한바다 로비르세이 오이남 스와미 쿠마르 싱네 삭바 라메쇼르 닝톡자나 세딩바 마담미세이

마당다 괴단의 간비력 리버 이세예시 고유음 세팅 플레머시대기 니콜라스 아사짓 세팀 기아본바 콘젤다 메가 하이림차나 세이링바 비쇼나 세이랑바 이세니 이세예시부 괴단의 간비력 리버 마룹싱나 랑타발만 트리콩 어왕리카이대기 공캄 윈턴 아룬쿠마르 모두발라 톰비 마룹싱니 이세이 쿠돌 담제리 분한 담이나세이

이사야 시단 저기버글로 인하나 Good morning, Manipur. 난 독자바 마당아 시달로 신저리 더럼 사룩 야비르키바 아마디 더럼 로이버 폭 다비리버 뿜나먹부 아무카 하나 다그저리 아가시바니 인팔 하우직 다비르시 세이삭바 아마기 세이다 수레나 삭바이 세이싱 아한바다 다비르시 자후 스마시대기 Satyajit Bikena Sairingba Tenau Haistina Sairangba Isai Saisakliba Suren

마당다 쿠돌 담자리 루시 토이비 플레머시데기 수렌기 콘절다 렌짓 닝 토우자나 세이딩바 지텐 쿠마르 나우렘나 세랑바이세이

0: 그걸 그렇게 하거든.
1: 아, 아.
0: 마땀도다 프라부나 컴키 버거지 나수 당젠 빠이도나 까네다 버다 행자버가 란 속나가 대 서룩부디 가라 수놈도나 가니스카 아코이 홈누가이나 라이미나바 야이카이노
1: 아
0: 나 진다 보다나 버자기지 프라부가 이마이비엄가 카나레도
1: 아
0: 이마이비엄디 마쿠타라니 프라부나 부기 핵자우르보다 이마이비엄이 마쿠트 나마 프라부기 마나톤 메레 나마나마 침반 두 나마나루 샴파르 아따이 생존아 프라부기 마쿠다니 바젠 그래?
1: 까야하든
0: 마탐두라 또 범캉드라 프라부 마하디여분 바가바티 난가 칸나루즈나 까나바나 때이 나시다기 간라둠 타가라둠 닝우르게 하이람라가 프라부 라이닝 키에 좀비
1: 아이 코에게하기 와니 쿨리시디네 가우랑가 마프라부 파우부드네 나버디 기마라 파이비 강부나 파르가 마루 꼭바니가 하이드나 와리글란 헤크니신가 도리가 하이네 리브다이네 게
0: 톰비 낭이 와리 콜리시디 온톡바니 다고 이붕오부 모두 나펫 나 마루 꼭히드나트라
1: 아
0: 와리 라나리누고 브라운 바이스납 타라바디 던디 팡니고
1: 예 아이가수 호직다 이마이비 마드루가가 카나바다기 프라보 마하디바나 간자 탁라가 라이닝 키 하이드나 란 하이젠 비키브르두디
0: 오이 헤 마두수 춤미나 헤 이마이비 마드루가디 마쿠타라 파한바니나 농파도 카나 차이나바야 오라바디 자우다타우랑가드라 칼루바니다
1: 예
0: 강제 아이 거의 혹시고 감독자리바 치다가 보면 또 락긴 헤
1: 오 마카탕바기 자우비도 마사와이샹드레 라이더 키르 크라칼라니 하이바니 잔돌람파 아마 틴젤라가네 헤가이비로
0: 하 라이 하이버시디 레이디 레이버 자니코 다키나데 키암 푸르카도리바 톰비
1: 오 아두디 아이디 강제드레 시다게 얘기야

0: 哎，一问我能拉过的，搞得这么紧啊？哎呀的，一问我还我不得踹踹老爷？
1: 哎，一买要落地一个，你穿 T B 跟？
0: 那会呢？아좀는인기는안내시네이봉아
1: 아숨도보니아이가아이가아기나한기살아되기보셔친도누가이때든진절했더니
0: 야야래야래야래이봉
1: 아이가고주칸도네영비오네디에버클메기밍다까나다보다망할리범마야암세
0: 주미주미봉주미캐치리단챔박하
1: 주미오이가
0: 샹크리토온다이젯다네든파이사타바아리엠바다짜이싱망한두나빵훈다훈동네
1: 레제버커는라이밍다수월을루어버사라다시다
0: 산
1: 나비니하드탈자케시네싱버돈을루팔리싱구머리구마망할래
0: 마니
1: 마이테이자디네토리버데버크메기히차합시얌나라라버니
0: 두미봉
1: 마두게사루카나바히라마메다타다바나파예이갸슈나이코이부타락리버시까리웅버카나버카르토리버슈토르무하이베니니
0: 두미봉단마기밍다이타이랑타우두나Pai sa matam biang na mangan kere. Lai tebe midi, janabi tung in bada lauk sing pawa yon narabani ne ibunga.
1: Asuk mani ni agi ane takpiri bato. Mi ya mani hek polak padagi sosti, curakaran, luhung ba, asti sanjoy, sarada, samaso, kayam yang kerba karmano, yeng biu ne agi. Kata ba yadab lagi karakat laga tok tok pagi mahuta, ijat ni hai na lupa kaya no, ari imut humdung nariba.
0: Cumi, cumi ibunga, cumi.롱은또왜땅아이받은아힙나나바밤문강돈자나나바고릭고릭하나나바우뿌나자피롤그래하빠나
1: 탄숨이얘기하십니
0: 다이제다나바다핏댓핏댓우댓과댓댓루파락락야노흥흥나리
1: 아이가십니
0: 다또우대야다바그렇다우리가바이사오이나보르까이나아니도허국자나나바비비라바리까이안바가다바
1: 숨이얘기
0: 마니포르세하키항만라바니까
1: 숨이얘기마니포르시부빠이샤닝티나가다이다토닝아이레이베기
0: 레이테
1: 타박슈나바팩터리마틱차나레이테우망기포세이데기센톡단가다바슈라비통나테이샤티
0: 투미모투미
1: 마니포르기라부아이암바포로나크르바마퉁다하루나훈도트나탐바기마호타카리노이타일로콩치에마르나트라가헨팜

0: 가난한 수다 안 오던 비야. 비리가 아빠 이봐. 아이고 비리 수 탁드나.
1: 오 아이고 아기 탁나나 봤나 띠에. 마 칼에 까기네. 이 돌사 위나. 레이키드 보면 거기 구라도 베리 얌타 깔리 하이두나 농아 이때 보다기 합래 이오이리니
0: 아주 뭐 시부 또 호이브라 하이봐 아니네 여기 샤오닝할 때나 베리시나 눕핵 오이토까니고 끝부 야이야디 하이브디 밤은 내게 항비하더라
1: 오 미기 밤자람 봐 하이브도 아두 마술라이드나 이게 라이드 깟부도 까리 까이기네 이게
0: 아두 외래가 밤자람이 하이그노 쿠라네 똥람바 칼도 시다도 꼭해 하박바디 까이다 우이 아이베게 똥비
1: 까야다
0: 에라 아이가 짜오보이슈 칼똥바 야디 하이베 라이브르네
1: 아두디 까다이되기 야가되기네 이게
0: 까리 야로 이도리바 라이다 비리 깟바디 야래가 칼 하박바디 까리기 야로 이도리브노 아이기 이붕어세 칼똥어가 데브카르마 랭기 하이베니네 똥비
1: 캉드레다 이게 라이람이 바니 옴나 아마 짠나비나 아마 아두가 밤자바 하이바 아마 술레이리바 아두나 아이 코이네 다르마시다 까람나 짰까다게 하이바세 꼭붕악 실락레다 이게
0: 아이 아두바 시다마시나 까나기노 똥비야
1: 하. 오 인도올까이나기 마사니 피레 샤비 기도 아두기니
0: 아 까리다 사기노 마기 시다시나
1: 하이도 오빠부 이까이다 이게
0: 응 까리지
1: 사야암나 파티하에 인도올기 마사니 피도
0: 뭐는 강대나 라이다 까람나 보트깟게 도리미노 똥비야
1: 오 빡캉 엄마가네 레스토랑에 팜라가 와리 차네이 하이에 마두다 마이라 파이비네 파라가 마루 꼭고 와르말
0: 비스누 비스누 허기기 나론 진지마 다음이네 뭐고이부 미식부 아맘마 레스토랑스키 가두다 나트라바디 와리 차네팜 레이트라바자라이
1: 아두니네
0: 아두가 시다스네 까리기 나띠 마기 파티카르시부 마이라 파이비기 민솔가 파가드라 하이바
1: 오 인도올드나 마사누 피레 샤비도 이카이 베낭에 까리다 사 팟다발라이바게 하이두나 판지데 쿠티잉루이 하이에 아두다 판지네 다 사카야 팡데 이카이 베낭우 하이발라이 하이두나 시리 비스누다 툴시 파트라가 로이나나 포체싱아세 파티카르 오이나 깔루 하이에
0: 발로 하이 마통 흑대백이 레스토랜트 메라 파이비나 파르가 비스누다 프라티카르 칼라브디 파르니 하이바 나케 보트 칼라이 비스부 박항도기 모바일가 파브레 야호드라브라 하이바
1: 까리노이기야 박항도기 모바일 드수 시다하다 하브라 오하이리브로
0: 오이네 미피마차두기 까이백이 다사도 꼭 너나바 모바일 타오르가 비스누가 와리 사나게네 톰비 비스누가 와리 사나게
1: 오 아이가 뚜까뚜기가 아무 티드라바수네 아락아락 아둠 럭선비로 까이 도기에기야
0: 아두 와라바디 마사누피도 아론 여름이 하이드나 라이드 농마이깔라 아버디 낭라우게라 톰비야
1: 오 아이가 아이 럭자버가 감자로이에 시파이나네 나하로 여름이 하이드나네 아이부 푸르가 할헨비기 하이리브로
0: 오 마두 와라바디 Nangi naming the harna, LIC, oh, woman, yaw, dory, mina.
1: Yeah, I call you a gassi, the pokasi, dear, madaman in here. I see kraga, no, I hold any calibre,
0: I don't know. No, I hold you, dory, no. I ain't see him at them, the chorat mamanda, saying Maruki, Maru Makan cano, Nanga Yoriba. Look back, I know I'm pangador.
1: I gaggle him in the Bessidine, I did keep Bukis Lagleda. 하영 아이나 시크라가디 사라다디 까리까리 하피라케도 리바야
0: 나다 바다 포트 마얌 칼라 까리 타우나가도 리바노네 톰비 아두기 샤룩 사이클

0: 뭐가 이 뭐가 또 슬라이드 뭐가 하블럭거니 로에레 해주나
1: 예 아드디 아이디어 가이드우나 도리바이기야
0: 바이짜리니 또반 파워 사이클도 동물가 짜
1: 가야
0: 아두가 히도 동물가 두리둘란도
1: 예예
0: 좀 와머리 얌맘미 하이나버니 아두나 또 슬라이드 까블가 세바 오이로네 이비마
1: 오 아두디 아이디 좀 라이바트 다 까리자라가 행로가 도리게
0: 야 이비마 티카 따우게라 반두칸 밤게라 낭나 독과 흥내나 봐 호나루로
1: 누시키드야다

구독이 아로이보다 딴제가 드리바 이세이세 컴버톤 필름대기 만다기니기 나이톤 건젤다 가이데미모나 세링바 고비니 세랑비세니 이세이 구독담제니

아니 수바 SMS 메모 방절에 SMS 타비를 클립에 마루바시나 마하라비드기 윰남 라비나 하이드니 비레이 마루바시나 아숨니르클리 나시 너스디엔 락바누미데 시다 하우크라바 덕도가마컥 노홍나나닝 싱할리 마담두 림스키 제너럴 워타 아이기 아폭파 나두네 레이베 마담니 matamduda seba tawbinaba yungi misu yamna leitabana seba tawbinaba mi dukimatik watli adumakpo mapamaduda leramliba nursing aduna makhoi gi imung manungi miwei makni khanduna tawbirakhiba makhoi no utpirakhiba thaujal singedu ngasi ngasi nahongna

0: Peru
1: 뭐
0: 봐봐.
1: 안 좋아요. 까이 고기 보고 그러니까 하는데 용닥서 개무 푸시버 리더고 아데모 자카다미에 그 통나데 한데 에로플레 빠샤시 마야미 깜나게 봐. 이게 패밀리 멘트인데 비신까지 리터리 몸판 본다. 아 내기 내가 아이디 밤데 우리가 와. 빠샤시 못하 얌부아레 입고 까만 또 봐. 미 깜나게 구구 내가 미 망한 것도 돋불어가 에프니시. 아 내가 임팔루 걸다 보고 에프 카포야위. 아 내가 걸다 또 제나이세 트레이너 세네 아얌바. 아 그게 미한 따라 못하니 다리 빠이는 색채나이세. 만약에 빠샤데 아이사루 파시 나 하이바. 아니 난 까크리 까크리 까크리 미 루이 까크리 까크리 아이 돈데 까이 해봐. 티켓이 마냥 꺾이두기 타이밍도 아두기도 이해가 까이고 지나시나 아니 잘해 동민나라 아들 내게 아들이 오면 좀 쓰이다 아이 이비엔치야 마시 아쿠이치 얌저마다 그 있는 비 쿠타도 바 쿠타고 그 내일 거 후푸우 헨 사체인 거내 눈에 아들이 오래 아들이 그이 오지기 거기에 쓰이다 아래 나비엠바기 딸이 말이 제지살가 눈이뜨다 눈뜨고 나비엠바기 딸이 망하기 에육뿡 떠오면까지 호교니 마탐세다 쇼프 나 놈이 쇼프세 4% 다 토크 만드다 다다 그답다 가이노 누파 아마 정설 미디 찬스 더욱 비 아마 오늘 먹히다 이제 다 부성내게요 레디 루에도 이게 현세가 동네 이제 그 파티도 난다 에코노미 항해나 아니 그만 좀 이거 누파 와 정설하고 막 말이 그 말이 좀 돼야 돼뭐 엄청 꼭설래 매력 수비로 돌아내다 아리디 식상 비 월지 식상 비랑이야 아리디 식상 비 오늘 길도 많이 돌아가 많아 아이고네 지금 행해 빨리 원이 지 아스 뭐다 아니가 해라 뭐 이제 가서
0: 어이
1: 비밀이
0: 잠깐
1: 오나
0: 놓아요.
1: 아니 나 아이 좀 나대 봐
0: 어이
1: 지금
0: 저이
1: 때 뭐냐 원버드 수고 내 놓고
0: 만
1: 가만히 또 이놈 그만 원버드 수 사내야 부리 지면지
0: 사리
1: 아마 또 이거 그만 또 아마 또 많아 다 속에 아이제 님 뭐까지 다 갔다 오던데 시작이 있고 인디아이도 좀 아무튼 불러오니까 어디 농아라가 내 앞에 딱 있던 게뭐 때리세요 때리세요 그게 디스크스 똥도인 거 디스크스 투어세다 미세 군도 망하니 아 그게 라시랑카기 타이랭기 미미암세 얌누가 미안다 근데 이제 히나시나 탈다래 뭐 근데 맨들과 펑이고 얌누가 근데 이제 때리 니판세 니판세다 해물투 아이기 스피셜리세 아이기 얌나 하이레즈비세 마시 농담기 붕 똥파일 정도니고 내가 이게 룸메세 부본 거기 내기 마치가 이게 룸메니 오므레다 게나이세 아 그니 덤베레 뭐 미도 똑바로 포옹해다 아니 만 마디 카른드레스니 맞아 우리 만나 거 아스 당 그거 롱디야 돼 나시세 빠들 이거 또 빠들어 브렉파스트 오시 나막 빠들어 나는 또가 라이팅 콤나 또가난 롱디야 되거나 아니지 양가 뭐 이게 고링 오피스 없네 봐 고링 오피스도 거울에 글씨 아 글씨 레페 양가 뭐 양파즈 밥나 까만 저기 뭐 거기 패스 넘어다 이 해머 초 타르고 뭐 레디 나 거기 많이 막 근데 일레 요란이 스테디움 도시 양파즈 못할 꽃피 양말이 아 내기 거기 장에 거기 미끈 멍하니 레야 되게 콕셀레스 아레게 콕셀가 럼베세 마세다 야람럼피 그 미터 군 블랑에 아데숨도 되게 마이메시 숨랑네 숨랑 되게 니반 컨글레 아 미제 파세마 그 치산 로브젠 그 니반 컨글레 블랑에고 럼세 이제 아이제 군가 마 토이 욕설레고 나 이제 무본 너의 많은 나티엔 빠이 아데 능동게 메이너 포지도 기르는 거 개고세 아데디 마나 사들이 니 자상한들 이거 마주 이 봄새로도 야레 마나리 곰탕들이 봐 되게 이건데 아 계속 거기 아무도 난 아득게 난 내게 비타는 거 악나 푹푹 넘기는 거 그거 악다 아이셈 악다 또가 깔로부터 아이는 거 미터 아마 헬이고 아데디 아이시에 만능 고른 소리 내는 데 누가 좀 집불에 거리 매미 좀 더더 아티도 아이제 거기 오고 가는데 누가네 버리지 거기 소음도 들어가 비도 있을 거 레페 뭐 데데 아이시에 데 데기 타겠나 나 그러니 세케니 실라카나 타는 거 아데기 아이시에 골로 비 마탄 시가 터지 나오게 고르지 시범 두에나 시가 데기 아이 도그야냐 뭐기 난만이 부시나 이번에 거 공군슬에 세는 헨티가 없대 아이고다 민들도 이 삐신다 아이고다 구독 그거 삐지 봐 아이디 그놈 맛이 뭐 사나 구독하고 분유 아
0: 에이
1: 그래
0: 우유
1: 아
0: 봐봐
1: 그게 소맛
0: 이젠
1: 기세 너무 불이 삐다 이거 아 맞다가 아이씨 다 칼라가 틀리엄도 맞다가 분명 틀리고 되게 아이씨 랑 지다 이제 호텔 먹이 시리
0: 야무가 봐봐 아도 제나이드 사나키 뭐 미치되드나 바봉기 온 인디비주얼 다 메달 게야디 방비케
1: 맨날 아니
0: 오호이
1: 아 아무나 해마데나 골드 메달 디스크 투데나 브론즈 타타바
0: 거기 바봉나 아로바 하이자바타레 컴피티션이 제나이드 살레가 산으로비스다 메델라니 포르글라 아파세 아도 바봉 마카 차차드링이다 마망기 땅각다 한적 기버금나 바봉나 아빠 이세 마땅 컨비 요모도

0: 안에 넣어놓고 동치하고 거기 묵비지하게.
1: 어떻게 아니야, 밤새 거기 너무 볼거리는 척봐. 굴다 여기 도와리 허리에 나 꼭지 전부 부르가 가는 똥똥.
0: 허이 허이 허이.
1: 어느 잡내 아쿠다 밤새봐야 묵시지봐.
0: 많이 바쁜데 오클 데스트레키에 거의 상사 누가 더과이드 수 포스팅 따로 범인이 아두가는 사이 만방기 땅각도 수 땅굴로제 눈강 기분해 봐 아두는 증기 세세 눈 60이버 소이드는 오랜 거리 하는 간제
1: 많이 많이
0: 아 허이
1: 어
0: 허이
1: телефон가 빠져 있다 보니까
0: 아 허이 허이 사무라이 라품 나버선드 사르마기 혼젤다 다센드 오이남기 마이에니 오클다 에기 더와이레 호레 이녹도 녹도르 달레 이세 임 칸니 마시 아무타미나시

땅크 그 시기 많이 브리프 미세기 아루이브 그돌다 미디어 타사나 쓴데기 지보니 셔르마마디 술마기 아픈 바 콘젤다 호민 디와이나 세링바 지술선드 서마 아마디 보이 말랑바나 세랑바 이세이시무 그돌담자리 분에 담이네시

땅끝에 쓰기 구돌기 아로입니다. 로컷자리바 세이석비에시 세리다가스미니 아얌 마이라부기 마이익다 ngasigi matamisigi tangkagasigi aroibu kudulina tamjari mayampunit taminasigi.

0: 说了个盘个你那看你为说的不给他妈妈看你说了不不你说的方便你个今天不能打那铺那来不无尽的妈的我脱皮过干了可能说你方便了这个方便了啊咱没让奶奶比较这特别的不不呢盘个你打你为说的不干嘛嘛看你说呢可带了一眼睛
1: 哎能爱的爬进来还应该是能怕打不能得的搞啊这种아기망타들자넌그뭐억대로깨기를평범한가는레이네헤이자로
2: 아까리야까리는또왜이러시고까리너아줌마랑까리면택티비다나이사수부바르가던디비비게혼날빔을받으고까란마북세노
1: 아흘러멀마빠마마마시큰덥다르부디마치짜부던디펑저부다
2: 아빵방항시계북세까나나나카이브스노산업이할바디컴기라브라
3: 뭐왜마
2: 빠붕춘에카라디헬멀리고
3: 아이는까리랑기부여울보기는능하리시보
2: 마앙나톡샤바톡도깨야기에로라톡아빵방항세시원짜삐라가앙앙시내코브잉나바붕칼라가빠붕기까리동자블라이버기
3: 오아두기대먹더라아이브와로우람이바디야마두기대먹더워르바디와로우펌톡디나코에코에학덕기대먹람자드라베이쇼시나밥릉신바도이빠나밤디네
2: 하리와펌마스나디톡하바톡도쿠디막아이코지라나따니신이네
1: 아두가바보아빵바앙앙쇼라는람지비노호르바디바보좀바잡그땡디와리나
0: 부부가내라아란무따나보는지에까레이노이마부부쇼란데바보쇼란데이마쇼란데미기마웃이사농아인의보호나바이비세다이벙빠는지기전을원천니마빠기와색낙벙엄나보호나바다데르마세트비시리람찬드라사이타라가마리보온드푼시렌치마사오이비기야이프멍골드보팜즈비마마오이비까이까이니카라오마트웨이까즈키아두부아빵마바롯마마부옛나부금나칸치마야마기뭐콩을두절위아두가까리금바까리금바이는바로뜨는바바그랬다비사이빵토끈이는토프말랑샤나꾸는두라들란뿜나막아이쿠나세트나파이살람가니불레미마기닝바퉁얼랑가니
2: 이마기봉얼로야아드니다나마마닝바마사하이바디디
0: 꼭드샤나게루업업
2: 마니
0: 이엣그오에르미나이미샤나토골토누아이나푸부우르가미품쿠딩먹는띵싯거니
1: 뭐시요네뭐
0: 시샤우지토바닝초위기나트낙바뚜가짜르거니마텀두라아이나이기샤나코농푸라달란뿜나막이마까이까이글로인은페트롤이젤그툼나마이타로가네
2: 너야만봐
0: 나샤라밤제바깔파나네
2: 나마알기마요까나나사글리바깔파나도까라마마클리깔파나노
0: 마카타르코로팔레마푸피이마리산비에비미농시자오이네이마기미농시우바다네힌자비포바마타드마사시트나올라가이라드니신치가라베
2: 헤이아시카나노아시카나노하요
0: 아이고퍼피팔렘나사부눅시나쿠당보야가노로키람비르싱타베레
1: 오야오이더바다부천진찾은와이카라따르가능나아이코이시비옛나보리칼리치카리노응아이코이시능은복분나마나파나이시능가루브라
0: 가우지데가우지데가우데버드노보아숙도네인지리지리가오람마디가안남마칼람네잉음부주야에나
3: 부기로야
0: 부부
3: 이슈디나오르바슈나오는마생외부와낙타낭이데고이부기붕어이부네이슈인펌다시론적히버디란자드라바이슈네파합릉심부도빠암다바다기니네이슈부간저빠문나부어이세마시디아란바따레도마탐마마다낭무폭파빠붕다부이샤오이네칸키낭무폭비마타부이마오이네칸키런다부깔락루이미호능시와부디콩가운나키마두푸나마키마헤도나시디푸나팡바호르레네로야
2: 까리디팡나라루가되게라리부디나사나모이코이니아란마신기마나타팜라가렌바파미드라바수아쫌바카나기마나타로힝비루초마두데네코이나와로바까리마테글레제로
3: 모이베마
2: 이나나이포파레비에코이나바봉기세바팡제바시이띠나타마레네바봉
3: 모이베마이모바이샤디힝네힝네시바까양꾸이래하나트가걸음막가나기미숨레와드펑터기브는오이샤는것이미땅람미바나빵람미바나학터기다먹던나트로 아이네 힘짜야 때 먹이 차로 러드는 밤봄 띵키바 잉어봐 이빠 치리네 능능칭오 아이기 자세 나 텀다 나 띠에
1: 바봉 나자나 바봉에 펌드기 밤저디 마빠마 얼비기다 먹다 능시바 짬디바 마두각다네 마시드기 헨바 나자나 바봉이 펌드기네 끌쇼 깔락 벌레지대 바봉구쇼 깔락 차대
3: 잉어봐 부길로야
0: 살레제 부부
2: 헤이 그래 남자가 돌이보자 그다이제 너 나이코 남주 팜러가 렘자사 팜레르브로 미리디 탁비는 나바마 사마몽레이 나나까나기 이나카이 응온다 자가 우행을 내기 하리보노
0: 후자게 힘들 내기리 서룩부디 이싱자게 시기비는 버트라네 부부
3: 부길로야 이포디 나하마카이 후타게 힘감메드나 나 시대 강력래 후기 말자가도 이쁘게
2: 확장하시다. 후보 이러봐수, 아미트라 보 이러봐수. 칼을 내나 방비리봐도 라이브 파반이 하이나 칸데요. 지금 반드나 파가 살까? 만웅 내몽 만웅 까 내가 스미람이봐도 보. 까람바 흘러 이봐 막이 미옴니 디노네 바봉.
3: 이모이배마, 모두들 까람바 토글론 배반어.
2: 와 토글론 배반 티링아이. 이뿌리는 뿌나마 남자 광나 마젠 마젠 채도로 마음이 키봐도 나마 어디까야 반지디 하이 살로 나무 망하느냐 좀마 티가 좀마 매일치는 가만 뭐 살로 아기 망카옥 살로
0: 나는 생활이 범이 온기 말온 나사주 짭 싸는 컹이 부부 어시어머니 뒤니 염자 차비로 부부기는 막 아빵만의 수로야 알라이제리 부부 못 만나자마이 무기자지 이내 수와무 걸락나로이
2: 가야 하든가 미면마 사는 용고마 세게 안채 행복과 마마 아이고 걱정을 내가
3: 어 마코이 마코이 동도 바나바 카누는 실루 아이고 나시디 영나버금 카누는 샵샵코만 파옥 비전 능력 들어봤고 뿌나먹 싱제 아이는 똑절 벗거라 먹이 포옹악다니 뿌나먹 아이는 똑절 벗거라 먹이 포옹악다니 아두 란자들 베이샤 마음이 펀드 살라가 아이라라체 마피요 하이저루가니 아이 샤기만 펀드 살리니 샤기 펀드 시라 너비 하이제로 가니
4: 이더우 이더우 나 한 입 반지도 아이 할머 이더우 어디 가자 그래 오 이더우 아이 손을 내 손을 아 아이고 응아시디네 이더우 씨 아이는 엄나무 산다부 야디 나 한 마카이디 마는 엄두 어떤 레이브네 와 아이 응아시디 아이는 엄나무 산다기
3: 이봉아 니파마샤
4: 가나노 카리아게
3: 용기 할머니 가나 가나 레이 이쁘라이 묵타하요
4: 어 오 용기네 안 마카리 타복 로이나 묵슈너리 노무 타복 꼬먹 가는 거라오 아이 빠오 하지랑 게꺼
3: 뭔가 땅아이 파데버니 하요 아무것도 꼭 토로 이쁘라이 하요네야
4: 어도 오늘 안 웅간 캐드세 있다 그리 어느 건비에 오네 마시고 흥 오 이마 이모 가나노 물라양도 토비라오
3: 뭔가 능시 파우데 부부와로로 미브라
4: 와로우제데 도로타라바이 코네카나기 마팜도무 와로팜 톡부게 와로루베 칸아부슬레이데
3: 쩨나비기 리풀 하이베메네 푼친 키베다니 날람드르베디 이푸네 쇼기 코웅파이드나 라링아 피오 하이제비야바니 아두부 이쇼나 파블랑심부도 이푸네 파암딘헤 어 미기 마욤마시데 카람나 레리가바 칼루 칼루르가예 시원통는 닝암 마키드레다 아이야 시원통는 닝암 마키드레다
2: 你看，
4: 妈，
2: 那
4: 我来搞搞一搞，不拉搞了不得。都，妈，爸母，拉皮里不啦？爸妈，一巴拉因嘿，好过了好过了好过了，不说不得啊。你梦里来的来的提不着去，海边你莫固定那啥子海边人不要了。爸给爸妈，一巴给海宁不挖的公干呢？啊对不，俺那王安给河那不得，一心那奔不公，一巴给海宁不给丫头，金巴安的更多忙开呢，爸给爸妈。
3: 妈。
4: 我是
3: 他觉得俺们每个人呢，那脸皮有点不透，那怕了哇，俺们就去看那罗伊嘛。
2: 妈，你不我，你到我们呢，不还能搞你的爸妈子啊？
4: 啷着说咯？没有妈妈，俺们老是可动真，你好那去吧，妈好是万一不不。
3: 明天，妈，乡下的是的，那是俺们的目的地，你到我们这儿干那出来就得过嘛。不给明天，侬心里边说给金巴了，都能不不还能不得搞？你俺们的不给没那家了，被不给他挖一个家去。
4: 카르토르추잉붕엄레잉아게네이쁘기닝테 바봉출락비리 헤이 보자봐 이빨라이 허글허글허글 마텀마슈쿠이르비기통다 나시 바봉네 마팜마슬링비르디부시부 바봉기닝마퉁데버까리야마모왈피이버게 나사아야쿠 마팜마슈타둑라가 까르마 마팜마슬라가 차기다무추하이나 아무딱비기도리비노 보자봐 넘마시파보디 파부와로럼니브로
3: 와로우제디
4: 바봉 마파마마 오이비싱기 아닝무퉁은 바이버세 마샤 오이비싱기다르마니 아두나 바봉기 아닝무도 나사르퉁은 자닝바 두컵다리
3: 쯤미 바보가로 펌토이

0: 유라이주의 이 몽시도 떠올리시 오늘 떠이나와봉합다 샤퍼져봐 뉴딩어랑 까얌팅어 할래이 유탈럭브라
1: 팅레더 바봉 바자낭아올 갈래이
0: 개토끼
1: 상가
0: 낭낭안나 할래이 유탈럭디 하자이 하
1: 낭나 할래이 하이자 키디에다 상캬 방팅 팅럭번나 따말리 하이자번이다 유탈럭디 하이자번한테 유탈럭다바 말리 하이자번이다
0: 개토끼 아니도 와한 독디 샵만해버니네 이샤누 비엔이기 마뚱된 누빠마 탄뜻뽑으니 마치에싱 로이너만 마윤빤 그러버니나 윰레 파우고다 버세 마마 탄뜻이 아두부 마는 혹시 오리버 피범 신하디 윰레 뻥왕버다바 말락트리니해 마시데 아시앵바 아마 낭래다바 야드리마 시들 나와요
1: 허이 바보 양봉 허이 양봉
2: 어
1: 양봉 허걸로 허걸로 태행해봐
2: 까기 좋은거 요리시보 쎄지 큰 돈타로 말해나
1: 까기로 양보 로타랑 보기만 하면 시디야 브라폼 매드나 시디야 복가세 마딱 마카라 올
2: 까기 이놈의 시랑 떠오르시나 얌놈 뒤로 보면 눈치 도움이야
1: 누가 양보
2: 마시디는 도기에는 간만이 딱 남다보 들라이 바봉과 괜찮아봐
1: 잘하우드리 잘하우드리 바봉나네 가우루 좋아해보다게 에이 가우발라 안미비시니 망고온다 이마시가 바봉가 아니마가 해오보니 양봉다 사도
2: 사도지 쇼이드레다나 나 시디까 이놈 엄따로까도 망그래봐 쇼이드레봐 사이네 떠오르지 좀디 좀 드럼이 떠오르지 아 바봉 이거 오브로 바봉
0: 거위 만남 시디 온종은 남치 그래다
2: 시까지 남치에서 노시보
0: 냥냥마 시디 잡잡이 엄마 강에다고 야라로이 나 석두기 형 야들이네 헤이 유탄 와이브시 능 까야라가나 하이코 개야바 아이 나악탁기 아이시 이까이 피로 쿤버버니네 헤이 유탁버니 샤 시시네버 아이 떠벅디 레까이시는 아이시 마두기도 막 배바하다 위리 아두고 능네 유라이 슈버 미석아모 오이라바 뿐어먹세 뿐어먹시기 마루디 나만에
1: 할마 아이 원다가 못 박신 비라까 노다 삼켜 아이 나 이사노 바스다 유타오 유타오 하이두나 인신 기바가 라이자디고
0: 유탁신디 까나나 삐어두디
1: 할마 코파이시엔 오이나 삐베이와니 숨나 삼카
0: 코파이시엔 오이나 삐루바두나니니네 유라이 주리세
2: 아시야리뽀 이마고 있는 강릉비오로 아이 신념도 신고기
0: 아이 잘 남 팀을 오래 뿜만 말리네 마 사세 아이 나 진짜 이거 벌어 라카덤 니 강아
2: 호이 방 아이가 보니
0: 마세 디에딕션 센터를 담기브라 나들 디네 아이 코이 마부 뿜꾼 머리 세네두는 라이방 안 버타박나 띠네 샘피들의 솔로가 탁까니 푸치르로 인해나 사시게 또
1: 가라야돼 가라야되기 마두 야바나 띠고 성카 아 숨나 떠오른 바 이상하나 띠에바 뽐나막세 상가다기 오히려 기방악다
0: 아이 개토끼 상가다 따이나건 마사나 야들바들 남들은 비타락바 야바나 띠에네 아이부카나나 유남들은 비타락게네 아두가 양쇼 마락마락다 자르다사래 해봐 아이 빠우따라기
1: 하이마 가나나 땀리바 빠우모두디야 농 파독 신 농아이 띠에다나 마시에 담아 마카에 마독 숨 엄모바이 와니다
0: 아드데이디 숨 하이나 그래 신나 들어둬
1: 시부
0: 아이 개뚜끼 똥농똥농 아이 로이는 강구잖아 싸 핵도박에 핵망이도 돈비를 거기 반두 간다니 하이비지 아이 강이네 낭이 와잖아 어왕기 개탑이 오이라 말리네 반두 간다기 할아가 자르다 남남다나 바 피지이나 나친도 콤마가 갑람나 타이도가 매발기 마우옹다가 잣바도 어이 까나로 개뚜끼 파타바 진작 잡아 수양파함을 시까리기노 하 까리기노 와봐 마땀 로에가 시가다 바 다이병 미오이분 야두부 마땀 강 칸나 잣나보 호너리 시까리기노 와봐 잘라게 하라가 내네 가랑은 칸나보 호너롭고 에이쇼 야가 띠액들은 의시다 암마 이행 하오라게
1: 에 상카디 아토바누 비에마 부실락락이 칸비람리바 와 오이리고 아두나니다나 오 눈밑 코딩기 끼에라다나 만담가가 사이라다나 미팅기 나마다 살리도 호 부신비라 오 부신비라 오 가인수 가이데 이밤다네 꼬

0: biar kanu manam do ayang ngamdre ay uwa dawre hai sini ko
1: bukase
0: bukase sei matak makha ole matak
1: makha yam nam thira bro nu si tombi ha as nang si juan thong nam thi man greda
0: isis
1: nam thi kak bi oi nei tawra da na
2: hai hai am ta sang lai kai se wa wa wa wa wa lao ba tari ko imong dong ta pusi lo hamong da tum halu roi bi ma noi ba mong soi de na halani am ta pusa lo sing khalo se hoi ma ta sing khalo lao ta bu sao
1: ai kang sing o nu hitom bi tam sing o ka ai ai ai hai phamong de ka ta ai yo
0: tu si na phara ba ni nang di
1: ka yo nam phamong de kang ta ta de do bo a shi 那那康达他的问题啊，所以我，啊，侬一弄爱他们要耳朵不麻利过，
0: 冇不是这样，红领子，红领子，光是手机那个嘛嘞，哎呀，看看的看他，哎，侬一弄起来，你奶奶，哎，王啊，瑞杰，哎，杜马杰，哎，杜梅哥，可以喏，不嘞，唔是咪，杜梅，哎呀，红领子都冇好了嘛，恁到底是。
3: 不，这个该弄，让让让，啊！亚德勒达西的，啊！伊玛西，伊玛西，嘿，该走了。啊，说说，等等，不要。该走了，爹嘛。用啊，我想得，欠了么？啊，哎呀，爹，哎呀，哎呀，红那边都好热吧？哎妈，哎，把卡把图卡，把亚德勒达，哎呢，哎，空的他们那个吧，亚德勒达，啊，伊玛西，我痛，那咱咋咋地的？嘿，别么难做，不然不然说。
1: 不是弄的，哎，给住给，啊不不，给住给，啊，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
4: 되더나 마블링 미팅대 유탁과 니사 사바시는 농무디 거기 레바세 소이드는 니사기 박들 룩크라니에이드나 상러버 바손 바다람라가 할락부대 이사누빠 유웅아오르가 레럭마 진데 따두는 레럭마버고 마시
5: 마시 핵도 할락에다
4: 그다 일리기는 헤이 차가이 진테는 뭐 뽀뽀 마차도 그다 일리기는
2: 암튼 답탑이 거끄러워
4: 그리 답탑할디
2: 놈이 당시다 까나마다 좀나 힘내봐 야라로 이봐
4: 야라 야다스니
2: 아도 부비게 하이라수네 나나이 누비다 보이는 부비요 까이 소하이제로 나 손누빠 닝아이 파타바도 허글락락아 닝아이 따오바도 무타비 닝브로 삼카보
4: 까이 누께 두께 낭나 개타라 이시디야 기부기대 아이 낭기 개타바데네 빼타가다바 소비시나 나때 컹아바 나시디 아이 마 렘나 타로 예지네 가다이자 그래 리세이두나
2: 아아아아 강자락세디고 리세이가가 아이 강자락세디고
4: 제이 파워 마콩 빠는 셀레네 제이
2: 파워
4: 마콩 빠는 셀레네
2: 나마우노 비기 까다네 돔호버네 상라가 부비루로 하이바
4: 아이 나타이샤데네 헬케투키 꼭토로 꼭토로 하이브니 낭보 사오보지 한디링 해제되네 막 쿠옹을 막 쿨라 막 두디엥 아호르게야 봐 아무튼 꼭 돌아와봐
2: 미마따 똠나 힘나봐 야라로 야야 라오비라노 하이자바니에 미 깨타바나 사디 하이바
4: 아두가다 강대 꼭 돌아와 하이바니에 미 깨뚜끼 넘어
2: 똠카바도 보 카라가 나타 이사다다나 라이링 해시다 똠링 해제다 부비라가 아우두나무 쌀카바디 까마이 따우두이노바이보
4: 거기도 우중통은 사오고 따우리 따우리시 유마이따바 맘마이두를 쿡바 그래서는 온온온 다리 깔락빙을 하니 듣고 싶다 아, 이 박씨 로이래네 사나라 이 박씨의 유라 이 박 올라보네 마용가라가 유나마 배로이벌람 자르다카이니 탈업나 피반 핫벌람 로이래다나
2: 아 자르다가두디네 반비라누꼬 아잉온다 카라수
4: 자르다 반비라 낭온다 빨라브라 키투키
2: 이사누 빠기 유가 자다가 빠바기 만남도 덕북세 마탁 마카 온크레 아이네 자다이도 아무거나 사절로이고 분시기오이네
4: 넌 와칼디 가랄라 아버레고 파이파이 아두나 시행 뭐래디 개뚜끼 허시키 마땀시 폴로이브도 유야우더디 야드레인 헤이 아이네 시르가 용하고 마야암는 폴로이비가다 우사로 이샤시 힝링의시다 림사라 제님사라 비토어먹게 깨뚜께 아잉어시디 뿡잉시카레 눅시 아이네 람담치니 사기 입박되기 깐나바 퍼블릭 미팅대 와 앙루리 아두가

0: 묵러 누가 유디 아드레고 마렉 톡바 상안 싱바 야리게 자비루기노 유세 마탐구이나 탈락포 마탐다 리버드 나타나 아타이 학상기 까야츠 솔록바 야에 해버시 거위게노 컨트롤 넘다 따라디 사이키아트리 사마타나비오 나드라가 센터에 레이네버 허나비게다브네
1: 피암 누가이저레 독터
2: 아이부 아이부 헝거지라네 나드라 이가이르시라
1: 야모 까자르
2: 시라 학다 헝거게다 독터 아이 이놈타
0: 하이비오 해도 하이비오네
2: 라는 대로 비누고 독터 시 유식 가리고 뭐 탁부터 알아가디 가름 몽다 가름 비범다 가름 싼다 탁거더기 심다 강자보야
1: 그리로 양보 비범 맛이 여러시 바우다 아무수 탁능리 보는거 똥단결이 맛이 바지
0: 아 맛이 파우당 다디 학창 속대 하이비오디 레이다 아두보 컨트롤 넘는데 핵타 유네 핵타 남아 예 하리바
2: 감독 보 독터 가름 싼다 가름 몽다 가만히 탁거더기 낭저리
0: 아 아이기 와 근데 유제 속탁 덧비라 누세네
1: 아씨 깔락 돈벨리
3: 하우직다 비크리 야이파 유말기 릴라 마차 깔락 돈벨리 릴라 아시 다색덤 랑키 바싱디 24나기 색덤다 चक्रम रामेचंद्रा मुक्तासना की सक्तम दा साइकोम सुरजीत डॉक्टर की सक्तम लंगबी खिबा नोंगथोंगबम इबोमचा लेकाई पाखंग अम्मा की सक्तम दा हेम चानिंग थौजम केतुकी सीजे की सक्तम लंगबी खिबी थोंगाम थोइथोइ नोंसी तोंबी की सक्तम दा हाइग्रुजम जमुना लीला इबा अरिबम शांति कुमार शर्मा लीला पुथोकपा थोकचोम रेनुबला अमदी पुथोकपा तेंगबांगबा लाइश्रम भीमो अमदी हेम चानिंग थौजम
4: Yaifa yumbal da yumpham uiba lila macha. Ngasi thamsikhiwa lila gi maming kalaktum peli. Lila iba aribam Santikumar Sharma puthokpi thokchom renubala aduga puthokpada tengbang mana laishram bhimo amasung hem channing thauzam.
5: Ahoy.
4: Lila macha asiga loinana ngasi goinadi khunggangi thauram loishinjare chalbema adudi chilupamu hannana batawrasi.
5: Fani fani taton nachalsu matangswai da hanjakhrage.
4: Tabiriba khwai ponumupu Aruiboina, Chilupana Mukahana,
5: Kurumjari.

0: 돈바.
1: 있지.
0: 넌기 50% 디스카운트 비버 레스토 포켓몬 팍도. 로이디 하이네 까만 떠오리노.
1: 로이디 로이디 그다이 되기노다. 아 누가 있지는 50% 할도 50% 같은.

구도하게 흠수부터 한자키비세 이시부시스키바 라이스름메마세리앵바 에케비입니다. 닝아이드는 사글리발라메요 아숨나세호키 구도하게 마리수부터 다비라시 상겟마달기 세색로이싱나삭바마다미세 담르부 쿵강기 쿤도온다 아숨나세호리 세리앵바 아셈수레스쿠마

담비레의 위도움 따르나 이세이스부 세세키부 마이브 마이무 세링바 당점코라 그돌게로베다 비레시 난기 나쁠나마야 이점나바 숨나 세효르비 세이시부 세세크리바 아이범 샴싱 세링바 다센드로이나

플라비세이 그돌게 로이베다 다비레스이 앙아오보바캉 플라마시드게 로코츠베이세이 아시나 그돌게 로이베다 란톡세리 이세이시부 세색리브싱 프리아각싱 아마디 아르빈 세리앙바난도닝 움바 세랑부싱 보보스나 캉라 아마디 아마르지 로림범

아카스완 인팔 하우직 풍포 마시다 더름 따비리베 생기다 먹다 부드나 락세리 기참바디 가절생 마탕마탕 오이나 그돌기 한 부드다 한 자가 도리바 기다시부 세척리바 오딧 나라엔